담으셔야 따지도 나는 소리마오 담으셔야 따지모 나는 소리마오 나와로 산에 나는 소리마 허에 나와로 산에 나는 소리마 담으셔야 따지도 나는 소리마

다음부터야 나지도 나란 소리 마오 다음부터야 나지도 나란 소리 마오 나와 노산에 나란 소리 마 어이 나와 노산에 나란 소리 마 다음부터야 나지도 나란 소리 마오 다음부터야

와틀리는 나가스라스라우리 두리샬라이 라스마이 발라이세 라현살라이 천사만 발라이세 템레테 템레 나바엘루 템레테 템레 나바엘루 드릴루 나가스라우사라라이 와틀리는 나가사라오 사라오리 도리살라이 아사마이 발라이셈 레헌살라이 찬사마이 발라이셈 템레테 템레텐 템레 나바일루 템레테 템레텐 템레 나바일루 드릴루 나가사라오 사라오리 와틀리니 나가스라우 사라우리 조리살라이 아스마이 발라이세 라산살라이 탄스마이 발라이세

라인이 느실라 허물아로서는 라인이 타우장기장자랄랭 그보는 함팔라오 타우장기장자랄랭 그보는 함팔라오 냐랭장 소아랭 가을라